0: V케어 들어보셨나요?
1: V라인을 위해 내가 바꾼 건 딱 하나. Twice a day, Niaru.
2: 애정품을 찾아 어디든 간다.
3: 여기 건물주님.
4: 아이, 뭐 슈퍼스타신데요.
3: 얼마나 좋은 애정품을 가지고 오셨는지.
4: 고가인 물품 있을 수도 있으니까.
3: 아, 이거 좀 감이 나가는데?
5: 나 깜짝 놀랐어.
3: 아, 잠시만요.
6: 네?
3: 정연이가 한다, 한다, 한다. 프로그램입니다. 자, 두 번째 프로그램이고요.
6: 진짜 열심히 살았네.
7: 나를 두남 비나카 콤프린 시분바니까 서부 온 바얀 팬 뉴스 와인턴 5:30 PM
8: TVOK Tuna.
9: Sama-sama sa saya, kwento at balitang kalamaw. Nationwide, malinaw at all out ang entertainment. Kaya kung gusto mo ng all-in experience, dito ka lang sa TVOK 2.